0: 아빠마다 인터넷은 다 했지. 나도 다 있어 안 하고.
1: 응. 이만 하면 다 있어 안 하고 있냐 보겠어.
0: 아 이래 하나 어떤 나 하이 내가 지금 호가 아고 반을 와서와
1: 뭐라지
0: 이 엄.
1: 가포 와투와 템바 모아다메라 후잔다 다쪽으로 싸우고 나 호가 하고 살았지.
0: 이 엄네 로다다 아주 와봐나 하가사나 와봐라 이겸 모로바나 이러게 나와로 보나 하사라 건데 아, 아사라가 왔다다 이쪽 와서 한.
1: 에다드.
0: 예, 인제로 가서 한다 와서 또 야는 바 이다 리가 하냐 하냐는 세라.
1: 오다드.
0: 에이야. 아, 부자 이제 막 봐서냐 있잖니 하나 하나요 아니.
1: 에.
0: 에, 이나 거하고 나야 하고 그 가리 마지기 뒤에다 루이지.
1: 에.
0: 那个呀，好的嘛，今天天色阴的哈，我那个木花子那个晒晒啦。
1: 你那是种？
0: 哎，我还有我那是种那个的，阿拉在那个阴的去，那个在那个呢搞了些哩。
1: 哎。
0: 哎，我的，这个哈嘛，你刚包完的，我完的，我都什么啦？嘛，什么蛮好，我见的呀。
1: 哎。
0: 我那个，哎呀，蛮好，我比做这个生意那去。我那我那么花多少苦苦，我花那我干的没啊？一些还是把你好心眼的。
1: 嗯。
0: 一些那大家干嘛的？俺爸我那还干呀？一些那苦的，俺那都辛劳完的。嘛，辛劳忙活，俺那咋那是个？只要那个人买嘛，还得还眼的。就没那么用活，就没那位置回去的哈。
1: 哎，对的。
0: 你不要跟这个我那个，还是不意思的，没事了，老回你们专门要对那个不和他管，你写啥的都不叫事。
1: 嗯。
0: 那你们这个是，这些你说那里去了不好了，不好了，那还什么那里去了，怎么干的？
1: 嗯，是。
0: 我原来那里上到古，原来那一个哈，不好了吧？我那个里头也跟那里打了。
1: 嗯哼，
0: 我讲嘛，那个老不要那个搞里边边木，一路好个，一时不打过老板的车个里弄搞事了。原来你也冇话，你就去分店，你那里车个搞事。我那个你就是一句话，呀，咱们这那个那那嘛打不下来，现在还做还冇做好生意，反正给他还冇么做。
1: 到了我打的。
0: 那里我。
1: 好子。Eilid!
2: Salakoma Khet!
1: Kaufela!
2: Itawa na sakho, muha, katawa muha isanu waka kienu katao zetua mu.
1: Ma!
2: Yere muha isanu waka kienu katao zetua, antatea ya kwa ilo matau pili isa.
1: Ti muha isanu waha?
2: Eya!
1: Uha ili kai?
2: Hei! Hei! Hwana muna?
1: Ano haja mamutu?
2: Ama mutu serang, hei. Hei. Ah, itu lo mahaizani.
1: Ah? Kima haizani wantata hao mutu hamutle tekeze.
2: Hamutle
1: mutu mutle wa kime zikas. Mwe hayo pumule kakoto. She.
2: She.
1: Kutle, mese dile chiwa nse lili tatuzan.
2: Hey, matatina rauri mezo, hei uyu kholeji.
1: Oh, esa long khon.
2: Eh. Asami.
1: Me.
2: Hantlan tata ona ntata ona ntare. Ho ba ga nya mo tsisa go bule na ona ntare.
1: Ona ona go pa o register.
2: Hey. Ke o nge yo ska ba jinna sa u kwang han. Hai.
1: O ka la hubi ba ba.
2: Hey.
1: O sa ka ka sa. Ko kutlile na le hole ha bohloko.
2: Ah, tsa ke le wena ha o re ntate o ne a ntsa sotha. Ya ma u kwang ho bua ya ma hona teng.
1: Eh, ke ne.
2: O ba ne ha ba ha tsile ha o thi ha ile tena ho tling.
1: Eh.
2: Ah, o ye me hona mo uno.
1: Eh, ko ga